마마. 마무리 타발이 제프랑 카카인 바카문의 맨유 바카의 타무칸 마주 시세비 안겠다 지카문 하나 인사케다 무사무리엔 샤코브사코니까 바카데브 티어발이 광고 탄데케 용트와블이 저 라디오 문두 아마 자마룬자 아켄다 콩카 웨덴사 코무인나 무카마 바소도 구방가 코데데비야 마게로 무카마 바소도 코데데비야 마니 까레노 무카마 무에바세 오나쿠노로 와산데 이나 구수메시지 코미나 무에다 무에스 구암사부 무카 비아비 무카가 코브사코니까 바카데브 티어발이 광고 탄데케 용트와블이 저 라디오 문두 아마 자마룬지 첸다무나나 카토니에 사무나네 FM 마사카네 미라노 아리 구첸남탄 카토니에 town company milano now we could www.radiofm.com ama chamalunje consumenti bwake debulunje yenza kuja we masaka super big uganda we dogo yakajambia tematema chumita kubuza kunega bwake debutia consumenti bwake debulunje bari facebook te kamradio budu chedamana.